옛날에 있었던 사람 아니었어요? 예를 들어서 나와서 미국이나 우체에서는 상담한다. 미국을 이렇게 만들 게 소박한 식으로. 그러게 미국 미국을 때 나도 잘 안들게 잘 있어야 하는 나와서 어떤 바다 안타 라마마요 벌써 플레이어스 때 안들게 보면

0: 소스인데
1: 콜라물자.
0: 그래 세리가 소스 나오는 거야.
1: 소스 먹자. 먹고 들고 술래 엄미.
0: 니가 뭘 해야 돼 온다 그래 니가?
2: 내니 먹자.
0: 아예 엄미 소라고 보자.
2: 나게 누군 온다 먹자.
0: 레드라 니가 삼마가 온다 돼. 먹고 들고 술래 먹자. 아니 빨리 사카 된다. 너 우다 셉다 온다 그런 거야.
2: 먹자 루팔 인사한 feeling.
0: 알레라. 그래 세라 봐. 술래 세라. 소스 내니 셉다 니 아빠 소면 보았다.
2: 응? 내 앞에 어떤 거 그러냐나?
0: మచ్చా నాకు ఐడియా రాలేదు మచ్చా
2: రాలేదా నీకు నేను హ్యాపీ చేసేదానికి ఏ ఐడియా రాదు నీకు
3: చూపే